0: 이정아, 밤중에 안 자고 뭐 하노?
1: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연락 시간이거든요. 장 대장님 쪽에 한 명도 못 빠져나올 리가 없어요. 우리 쪽 사람이에요.

0: 됐어. 이제 뒤돌아서.
1: 어,
0: 가까우지
1: 마. 형. 형님의 손에는 모두 빠져나왔습니까?
0: 주문한 뭐야?
2: 아하, 이거 이틀 동안 숨어나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.
0: 말해, 너 어떻게 빠져나왔어?
2: 제가 원래 행동이 느려 뒤쳐졌는데 적군이 후방을 공격하려는 걸 보고 소리 질렀어요. 대장님이 철수하라는 거 듣고 도망쳤죠. 한참 뛰다 보니 길을 잃었고 숨을 곳을 찾아 몸을 숨겼어요. 날이 밝고 나서 어딘지 알았어요.
0: 씨발, 거짓말하지 마! 적군이 버전 첩자라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!
3: 저거다. 朴伟天已经接到信号，我们看到他进苏里了。你们能追踪他们的去向吗？放心，我们老莫从来不会答应他做不到的事情。好，那就按计划出发。是。
2: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형님은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? 저 진짜 도망쳐 나온 거예요. 그럴 줄 알았더라면 형님과 연락을 취할 게 아니라 방법을 대서 남쪽으로 갈 걸 그랬어요.
0: 남쪽으로? 꿈도 야무지네. 야,
4: 전방전선 넘을 수 있을 것 같아?
2: 형님, 정말이에요. 저한테 정말 방법이 있어요. 중공군 방어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.
4: 또 날 속이려고?
2: 형님, 거짓말 아니에요. 제가 온 지 한참 됐는데도 뒤따라오는 적군이 없잖아요.
0: 날 또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
4: 알지!
2: 형님, 제가 만약 형님을 속인다면 이 감자처럼 으깨질 거예요.
0: 시끄러. 넘어가. 빨리! 눈 감아! 따라와.

0: 班长，这个佛像过去不久。行，静儿，末日跟带路一路纵队，大家跟上，出发。
1: 형님，좀 풀어줘요。 형님， 좀 풀어주세요. 길이 너무 험해요.
2: 시끄러. 여긴 우리 아버지 사우지다. 누구도 몰라야 돼. 빨리 와, 씨.

0: 这是踩伤了呀，跑不掉了。嗯，
1: 빨리 와,
0: 빨리 와.
1: 무서워요.
0: 빨리 와. 빨리.
1: 가만히 있어.
0: 형님, 뭐 하시는 거예요?
1: 가만히 있어.
0: 형님, 불러주세요. 들어와. 형님, 불러주세요.
1: 조용히 해.
0: 형님 무서워요.
1: 가세를 좀 보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. 음식과 물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. 입 벌려. 입 벌려.
2: 형제.
3: 접선 어떻게 잘 됐나?
2: 네, 별탈 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. 미안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.
3: 그 사람은?
2: 박유전이었는데 믿으면 안 가서 산 꼭대기에 묶어놨습니다.
3: 잘했다. 우리 이곳은 누구도 알려주면 안 돼.

0: 모든 풀었어.
1: 제가 푼 거예요.
0: 그 소리!
2: 我去找找他有没有下去的路。等会儿，一鸣，先喊话。
3: 밑에 있는 사람 잘 들어!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! 당장 먹기를 버리고 투하하며 목숨을 살려주

0: 놈들은 지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어. 사정 거리는 저들 진지 정범에만 닿을 수 있고 우리의 155mm 포방력을 딱 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. 하지만 우리는 궁정에서의 우세가 있어.
1: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사령부에 알리고 공군에게 복격하라고 전해.
2: 집중하고 보십시오.
0: 그들이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. 복격하면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겠지. 일단 이 정보를 그냥 두고 여우소대가 더 많은 정보를 보내오면 그때 다시 보고하자고. 괜히 누군가 참지 못하고 궁금해가 알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. 그리고 여우소대가 보내온 모든 정보가 공군이랑 전범 부대가 정찰한 상황과 일치한지 확인해봐. 놈들의 군사 배치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면 그때 대규모 복격을 조치해. 철저히 붙여버리자고.
3: 네, 알겠습니다.

0: 내 먹는 동생도 징집돼서 며칠 전 면회에 따라 종원군 방경천 잠가했어. 작전 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를 남겼더라. 현님, 만약에 내가 전사하면 복수할 생각 하지 마세요. 우리 쏘는 모든 종아리 구조에 있는 둘째 형 마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.
1: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
0: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어.
1: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.
0: 내 동생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들한테 말했어. 부모님이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. 야!